0: 왜?
1: 와는 데데.
0: 왜?
1: 와는 데데. 뭐라고 이샤 사람아 샴바야 쿠에투.
0: 아, 저 원 거야 왜 있다고 다 네가 사살. 우리는 이샤마 샴바야 쿠에누 왓.
1: 왜?
0: 니린. 아, 저 왜 오픈 바부. 미나 충가 비지.
1: 아, 안 타고 세마고 아 바바.